Happy Kiribati Language Week from New FM, the Beat of the Pacific. 대기라이 위켄드 대단 기리베스 멘데 New FM, the Beat of the Pacific. Noise, noise.